0: 잠마 양카라 잠마 잠마 잠마 양카라
1: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 양카라